가망타 코테브 쿡성 너로 크나이 동고 카니르 사몽판다 너로 꽉보라 그르 사몽크나 나바그이네 너로 성바이 그런 허디 지니 워트스업 넘버 니비싱티 너로 SMS 칼라이디 너로 니 카니르 사몽 크나 나바그이네 지니 워트스업 넘버 너로 너 대우 사몽도 칼라이리 피라네 940-216-9965 하이나 하이 사클라이 피로 너로

가왕타 코테브 쿠선너로 그나이 정오 카니르 사몽판다 카니르 사몽판다워 이저라워 네동오 타코 클란토 나기셔란 지미 뭐 코나나니 거의 허르카 소미르타이 비파사바이르 삼작르 사몽 카탕이야 되는 거 아노 어자도 능래 아노 카탕이야 돼 어르 사몽 코나나 바게니 뭐 거의 허르카 아 풍가함 타코 클란토 노노 아 카나디 헤키 어르 사몽

0: 가망 따쿠대 북극성 너로 그나이 동안 FM 우진도 사르사포엔도 해가 101.6 메가하르즈 띠니니 라디오 퀴즈 따봉니 배체보 따봉니 스모 한 FM 로모 가이샤 북사 가함께 그나이 나르디 가이샤 북사 오라워 가이샤 북사 오라워 능 타이브스 타슈 다이만 가이샤 북사 오라워 능 타이브스 타슈 다이만 기사 브랜노 기사 클룩디 북사 완성나디 뭐 북사 칼리 칼리 동만이 아로 타이브스 타시옥 다이만 할로
1: 할로 디버카함 사
0: 디버카함 사본카
1: 앙 엄비 바이싱님 고멀 싱리앙
0: 고멀 싱리앙 사디 가이샤 가이샤 북사 오라워 타이브스 타시옥 다이만
1: 사리
0: 다쿠 하
1: 사이만야
0: 사이만리야 다컨 대샤보통 꺽두고 232-6253 꺽둑 넘버 북사 오라워 타이브스 타이슈욱 다오이만 Hello.
2: Hello, Dara.
0: Hey, Sadi, Taku Bridges.
2: Yes, Avon Kada, Ura Bukta Wok, Tashuk, Tashuk Daiman.
0: Tashuk, Tashuk Daiman.
2: Pasta.
0: Logitongi, Nagana Tishabtong. 232-6253, Kokduk number. Jinin a quiz. Quiz of Tauk Sajora, Taku Bridges, Kaitam. Bukho Konika Kainai Taku David Koloi Tai Taku Raju Kumariang Nor Korongai Kaisa Kaisa Kuturima Ka Buksa Buksa Urawa Taimsuk Taishuk Daiman Brand Bokrong Kishisa Wansukna Jorardi Hello Hello.
3: Ang yang Raju no, Arfi.
0: Raju Kumari yang, sorry.
3: Hmm. Oh, boh, jombolo rukjama no dengka, boh Salman ya, boh saya kebetulan dengka.
0: Sorry, sorry.
3: Hmm, boh jom, oh kali boh Taishuk Salman ni boh dengka.
0: Ah, jeng Taishuk no, Salman Taishuk no. Taishuk buksa buksa, urawa Taishuk sing. Dao Iman.
3: Bona sar ani ton ke tung borong ruk tamani boteng ka.
0: Nine abo nang saimali ya. Tera sa kwa duk ya sang nai?